이번에 놓을 계획인데 아이노가 원나가 모노 아야 원나가 못다워 시 따먹은 오야 아이 또 이거 배비지안이 더 하다 와 이거 와 이제 들어 이제 와 가고나 와 하트에 놓아 놓아 놓아 이 나고 내가 원나가 모노 가 놓아 놓아 놓아 놓아 제위치 Papa, ya, go te, Juan, ayúdame, mujer, tío.